그래서 그런 방송을 계속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서 하고 뭐 생일 보유하면 하루에 좀 back pain with EKG changes.